바지오스라고 한여 하이디 땡사 크나트 도르사 뭉크나라냐 풍과 함바이 아니 뭉께게 앙 쿠물릉니 앙글사 뭉땅사 크나나이 비몰바이르 삽작 카방 사보는 아이쪽 바디고스라고 크나디 깨게니 크나톡 삭만 이르사 뭉

파저스로 한이하이 크나라니 풍가함 저토노노 앙 소본데볼마 마레하둑니 아노르사 몽땅사 크나르디 우사테이 구톰바이르 삽자 모콜리 마야오 그마위 오르사 몽노 함바이 바디니케 크나라니 오저로 시니타쿡 소포니 크나톡삭마니르 사몽

파디오 즈로우 하녀 하이크날라네 풍가 함바이뇨 아 풍가 함나노보 앙 르사 뭉크라나이 꼭 타니 뭉가 구수구아 티빵 르삼나이 비수나데이 손지타바이 르삼자 르삼웅 앙 로빈드로 데볼마 십손드로 파라니 함바이 파디 콘서트 선크날라네 로빈드로니 크나톡 사관 르삼웅

여자로 하녀 하이 대장 서르사 뭉크나 라냐 여자로 쓴크나 라냐 아니 시니 뭉크나 수누 대버마 까미 떡사 까미 아노 디니 에망고 스강 따이 파르미타 바이레 삽자르사 뭉노 크나르니 파딩 거스로 쓴크나 라냐 시니 다흑 수누니 크나 떡사 까미르사 뭉노

0: 언니가 살동.
1: 아우 아우 나그 사그레 네 부쿠가 그라 제만노
0: 제만노 마나에 도로발라 등카나 도로발라 대보마.
1: 아우 세만노 마나이 보야.
0: 어 딱도 말만 가보보.
1: 에 하피노 어머케 버트마 시에 왓 보보 만카 하피 보칼카 수갓 만타. 아우 아우 이 한바이 한바이
0: 한바이
1: 아우 하디오즈라 오시니 그래디오 구스판다고 세마노 딱라이 바이 세마니 딱라니 비시니까 또 승조토노 스트레스라케 사이만라케 세마노 포드머스리아 워치니티브 하세니 마나이 사본카 파딩게앙 노록노 시너는 꼭둑 넘버 코르사크룩스 사이만 야파는 거 있던 거 이만원 꼭둑 넘버 사이크나라네 0381 2326253 하니 하이사피네 0381 2326253 꼭둑 넘버 바이 그런 데 다이 그런 거 이사 홀디 다북니 승문고 세만호 시니 디프로 하스테니 보트머스리 에워드마나이 사보 Hello.
0: Hello, Taisa. Mangkaring siya.
1: Aaw, dosa di.
0: Ah, oron na dosa hang na.
1: Aaw, bilay na hambay bukuk na. Ipono.
0: Hambay.
1: Aaw. Hindi ko zara sing sayman lai ka. Semano man na hinge professor oron na dosa ha. Bong ka anzora wo Tripura University ni. Kaisa bahsen chela tongmani. Bini bilay kino. Saktari samung kaimani reng nogo abuni bagai bo Padma Sri Award bo mankha. Professor Oronodoy Saha. Padin gyozoro sung saiman lakha semano manai tai u. Hamsawo abun sai sikang manai hingga angno saikana sinan sitoronjon deburma 2024 hangangke bo Padma Sri Award. Azorao hingga bo mano. Hari asal zaman itu seng Simon lagi asal ni terbaru hasil ni sabo sabo pot masri awal maka hari tekisha zaga baharu itu lagi ni. Seng Simon awal sini tabu kengai. FIFA World Cup football ni World Cup enggak itu ngu. Seng jodoh no nabu naik lagi na. FIFA baksa ke nabu naya na. FIFA angke beri engmani bagai angke football to hamzago hamzak panu asik. Tama lagi naik jaga. 피아방 목 당근 아니냐니 그냥 떼면 함사꾸고 나부 근거승 승나이 시니 피파 월컵 풋볼 월컵 노트이 앙 사이문어 시니 OFM 오지언트니 비싱 띠버 그방만 노력노 기세미사 어부니 사이만 몽 르사기 정거 바디니께 나부 보일라노 살라냐이 증 오피파 풋볼니 월컵 2026 보자가고 응그이똥 아부도 가니까 참자가고 농고 하여튼 어 가이탐니 비신고 능 가셔석 사이만께노 응나이 아스께노 사나이 파이딩게 지니 딱라니 딱라이 비시니 FIFA 2026니 풋볼 월컵 보보 타요 응그이똥 파이딩게 꼭두 파싱고 탕날래네 꼭두고 뭐 사보봤도 할로 아우 람소가 하녀 하이
0: 아버
1: Canada, Mexico, America. Oh, Belina Hambay, Bukukzuna. I think I was saying Simon like that, the book suit to the FIFA World Cup 2026 ni, engage young money, host kite young money. Canada, Mexico, the United States, or kite hammer. Mets, engage young. I think I know how to take a sack of dog yasagan, I feel an hour, sabo pack of dog don't pee. Hello?
2: 동그라니로
1: 온건 살정새로 매다. 아우 아우 아우 나가 한여 할람 숙비로.
2: 한바이 디볼까.
1: 아우 디볼까 함 나가 온거 사그라디. 지니 FIFA 월컵 니 다싱우도 승 보보 자가고 응기 동아부 사이만 렉혀. 다북해 앙 뜨기서 주다 그 승나이 까이브스 칸트리 안 자가고 다북 수저로 이 파티시페 딱 라인 비시워 딱 라인 비시워다. 이.
2: 딱 라인 비시워 48
1: 아우 벨레나 함바이 다콩노 벨레케도 푸파 오 월컵 나이 정나 능
2: 나이 정 원티노
1: 암방이 사이마노 다코 함바이 디볼카 함하냐 하이 파딩 효즈로 승 사이만 레카 답수 저르디

아니 하이요 저라 람소고 그나이통나이 마르케팅 타고 부국성노 너로 그나이통우 사라사 보인독 메가하스 에피 문지엔토니 레디오 퀴즈 반다 파디 행게 하뇨 하이 크나토토르사 몽미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디보르그 함진 뉴스도 연주록 하고 따복 디보니 남사담의 소디사 다이 한여하이 생생 그릴라이 파이카 노록니 함삭만이 빤다 노록니 함삭만 시니 카동어 빤다 어 빤다고 노록하라이마나이 노록니 카나톡 삭만이르 사몽 힌디 다이 꼭 부록바이르 삽삭르 사몽 그럼

0: 아니 이게 승어 반다노 생그이 이까이샤 꼭도 기아 사귀 날래치나 이 꼭도 그런 사과 사부버도 할로
1: 할로
0: 람 속어 따이디 볼까 함 야파로
1: 이볼까 함바
0: 아우 사분가 사그르디 할로
1: 뭔데 할로 바이
0: 이 사분가 사그르디
1: 아이 거연 방네 에산 거연 방네
0: 아우 에산 거연 방이 차디.
1: 마니 바이 비파사니.
0: 아우 마니 바이 비파사니. 할로.
1: 할로 바이.
0: 에이 크라이터 무사디.
1: 인코니 인코니.
0: 다건 팔팔게 사디. 이 르사문 곡도 샤디 아우 제스파노 아우 다건 다건 한바이 파조저로 승 사이만 라이카 마닉타이 비파사바이 르삼자 제스파노 하네 파조저로 하냐하이 곡도 그릉사 동바바 야사기 날래 피우나이 곡도 고바 사바바도 할로
2: 할로
0: 람 속어 디볼까 함야 파로
2: 디버카 마이냐
0: 아우 아우 아우 다고 사분가 사거리
2: 안경 심나탄 클라스 데니스 바이
0: 아우 데니 심나니
2: 양 데니 심미르 사문 카나나이
0: 아우 사디
2: 오고 아니 디바니 사토 고노 메테레 힌스 사문 길 발리니 사바이
0: 아우 사토 존음
2: 이 사토 고노 메테레 힌니 마나 사문
0: 아우 아우
2: 가이 마네 게 오더 사문 제 카나이 카나이 쳇 네번 데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셰 바이뇨가 폴레노 데리겠어요. 저나나바.
0: 아우 다콘 함바이.
2: 함바이 바이뇨 이버 카함. 제 카나이 카나이 쳇 바게뇨도.
0: 에 에. 하긴 겨즈로 승 하뇨 하이 사이만 라유카. 제니 타 쿡데니니 카나 톡삭만 일삼. 바디 데케 샤콕도 크링삭 동 바이야 사기 날라이나이 샤보바토. 할로.
3: Hello, madam. Dipor kaham.
0: Aau, dipor kaham lam sago.
3: Udaipur ni, Udaipur Maharani ni Raju.
0: Raju, Udaipur. Da, kon chad.
3: Hindi tokte ni kasha, tangsa khana na ita, alzamo.
0: Aau.
3: Abo, hindi, pli ni bumu tokte ni mongi se, Tarzan.
0: Tarzan.
3: Tarzan, it is a mong kok thank you, oh Sajan, it is a mong kok thank
0: you. It is a mong kok thank you, oh Sajan. Dagon, hambay.
3: Hambay.
0: Padi ngyo zaro, hanyo hai sinta kura zuni kana tok sangman, it is a mong sang chai man laki. Atay kya shi saka ni shikok tu gya saka, it is a mong kana nani pa singo chung tamay chini. Hello?
2: Hello?
0: Lam soko di polka ham ya paro?
2: Di polka ham.
0: 아우 사분가 사그르디
2: 앙 두키아 쿠프라니 자세히
0: 두키아 쿠프라니 이 부몽 땅몽 가 사그르디 아쿠
2: 가조이
0: 가조이 아우 가조이 두키아 쿠프라니
2: 에르 사몽 가자 카나나니 니 콜케 마타
0: 아우 도아고 사리보르 사몽 노 카나나이
2: 사몽 카우 부몽 펠리아 니르마니 아고 카나나 모토 마타
0: 아우 부몽 펠리아 사버르 잡 사그르디
2: Eh, sesampainya ni bung lemah liang toka.
0: Aau, dah kau nang naik cukup nyanyi.
2: Ambai.
0: Pagi kau jero sen kenalan ni sin tak kuya san manik day bila sabar resap zagres samung. Aau, kau tuk tu pai jongkano, hai fino. Aku nato tuk resamung ni ni bagai, day kena itu naik sotu ni bagai.

0: 아디오 크나토 도르 사몽 야구로 하녀 하이 곡도 파싱고 당이넬리엔 Hello.
1: Hello. 오니가 사이정우.
0: 아우 람 소고디 볼까 함이야 바로.
1: 그거죠. 아이템 보고가 보이스 아는 분 부릉부릉 땅에서 라인 지스다분.
0: 아버가 한거 사이말리야.
1: 아버 디니 시미야. 라인함 하이 못다. 우자 아벨 니즈 아리 거 아나로스니 보자가 공이 정말 뱅 사이만 작다 라인 또 난거 긴도 파랑 카나야.
0: 아우 아우.
1: 또 아고. 대타복 힌디간 가이자 카나와나. 보이 니 부몽게 다미니
0: 다미니
1: 93 보이 다음에 고마르사노 보이 얼가야스니 가니 코파인조 가와헤 산드다레 가와헤 아바이타
0: 가와헤
1: 다코 스페셜 바가 인 바가인 시등테니
0: 아오 다코 함바이
1: 함바이
0: 하딘 교수로 하냐 하이 아니 바가이 보코코니가 거의 허르마니 가워 헬산드다리 파리 하녀 하이 꼭두 파신 거 당해 낼래 내 형수로 꼭두 고바 사부바 똥피
2: 할로 디버카 함 바녀 벨라체
0: 아우 디버카 함 람소고

0: 양양 시선으로 바른 로빈으로 대부르면 봐요.
1: 아, 로빈으로.
0: 이게 러사몬 카나오나.
1: 응?
0: 러사몬 카나나 하면 콜 하면 러사몬이 떡이니 뭉라게.
1: 응?
0: 잔 나통.
1: 잔.
0: 네, 잔이. 이게 잔이 러사몬 꺾행에 까먹다. 오, 오 미리 잔. 미르마니.
1: 오 미리 잔.
0: 어, 메리자, 메리시네,
1: 메리빌빌베리,
0: 여러 사무사.
1: 다건 다건, 한발.
0: 나랑 가발.
1: 아우 동거는.
0: 이게 레디켓 캐는 봐.
1: 더더.
0: 불리아나 불리아나 니니 바가이. 그때 신이에 탄약래 버덜 저턴 바가냐.
1: 그때
0: 신이에 탄모데 그날 정말 저턴 바가냐.
1: 아우 아우.
0: 빨리 한발 바냐. 빨리 뛰어가 한.
1: 네. 한. 하디오즈라와 하냐 하이로 빈드로니 카톡 작만들 사몽 승 사이만 라유카. 하긴 인게 때가 셔석이 아사그이 노롱니 카나 똑삭만이래 사몽노 카나나니 탕라이네. 할로?
2: 할로 바이 디벌카함.
1: 아우 디벌카함 람소고.
2: 안테 꽈르졸라니 디리제스 바이.
1: 아우.
2: 아노르 사몽 카나르디 콘 헤주 사포노미 아야 타이탈송 카나르디.
1: 아우 건 헤주 사포노미 아야.
2: 아무나 있어서 대전하는 데르겟 카나이 아니 만반이 아니 나노서였디
1: 아우
2: 아니 도그라면 아마 손나마라 사이 바이루노 바라디카 몽 대전하는 데르겟 한바이
1: 더더더 하디 인교즈라워 승 한요 하이 차이만 라유카 따북 승 아스콕두 야사게의 노릉니 카나 독상만 르삼 카나라니 진타쿡 가주이 니 카나 독상만 이르삼웅 부목벨리야